0: 발주로 하여 안 링어로
1: 맞추어!
0: 아유, 조명 고치지!
1: 아유,
0: 안 링어로 신고하면 들어! 맞추어! 헛! 헛! 헛! 헛! 헛!
1: 야,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
2: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 헛!
0: 서포 아쿠 시몬인드로 오모초마이 아유 아쿠노 다프리페 가라나시 빨리 빨리
2: 어쩌맹고 이생 맞지 바테 마우토로 건 ngadepi aku bakal mundur secangkah lekani ngarep